원에서 카츠 코나 암세나스 카츠 쪼라 어방탄리 말미 코나 막마세바 맞냐 코마 이바 휘두 예상 콜라 워터반도 빌레바 소나 졸라 졸라